0: 코리안이야 551 디스 나라멘 텐 나이나타잔
1: 디스 나라멘 텐 나이나타잔 코리안이야 551 내리
0: 열한국 324 디센더 바이아 스타트 10000
2: 디센더 바이아 스타트 10000 열한국 324
0: 8442 리디 스피드 220 노트
2: 리디 스피드 220 노트 8442
0: GP29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
3: 102 120 GP29 도쿄 프로치 헤드 에어 110 프로치 고리 프로싱 156 150 고리 프로싱 파파
0: 제게어 1109 도쿄 프로치 람웨 34 라이트 익스펙터 IRS 블루 람웨 34 라이트 프로치 클리어드 비아 스완 탄고 아라이버
3: Runway 34 right approach and expecting ILS 0 runway 34 right approach cleared via drop tempo right on schedule air 1109
0: Virginia 1109 confirm clear via swamp tango arrival
3: Affirm swamp tango arrival schedule air 1109
0: Air Spring 6217 contact Tokyo radar 120 decimal 2
4: 120 decimal 2 Air Spring 6217 get it
0: Korean Air 551, Descender Maintain 6000
1: Descender Maintain 6000, Korean Air 551 내리
0: Change Air 651,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 Expect ILS 2, Runway 34 Right Approach Cleared via Ruta 3 Arrival
3: Ruta 3 Arrival and LS Zulu, Runway 34 Right, Change Air 651
0: 제제어 1109, 디센더 메인텐 11000
3: 디센더 메인텐 11000, 제주 에어 1109
0: 제판니아 6778, 리디 스피드 220
2: 리디 스피드 전화, 스페니아 6778 Confirm IC 11000 or 10000
0: 제판니아 6778, 디센더 메인텐 9000
2: 9000,
0: Japan 6778 Jinjin 651,
3: Jinjin Maintain Flight Level 150 Jinjin Flight Level 150, Jinjin
0: 651 Korean Air 551, Contact Tokyo Radar 120.2
1: Radar 120.2, Korean Air 551, 내일 뵙겠습니다

0: 그런 게 있더라고요.
1: 헤딩 지역 도 지역이나 불가능해.
2: 다시
0: 파일럿. 네, 파일럿.
2: 파일럿.
0: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
3: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
0: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
1: 파일럿.
0: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럿. 네, 파일 Morning point 30, maintain 170 on the breaker, clear 7 BME.
4: Maintain 170 on the breaker, clear 7 BME on point 30.